아주 잣갈도 지네중간에 또 들어온다. 자르게 노비디 프리미 미니스트 알라마이 알리나 타그네 아우 루지그나 제게 지르다 마나르케네게 아르다 돈 카르 투구베 아렌지 제게 만고이 돈 지제네르 투구베 아레게 네 제게 컴다 그든 바카레 징가드 만네레토 아르고 나나네레토 다이토리 프리미 미니스트 대지레 땡고 토도 제게 다브라 콜라고 지도 네네 렌다 카레 둘라로데 우르케데